부르레 똥땅 부르레 똥땅 부르레 똥땅 부르레 똥땅 부르레 똥땅 부르레 똥땅 부르레 똥땅 부르레 똥땅 부르레 똥땅 부르레 똥땅

기발도 까딱 정말 서대하고 빈대 오줌 하루살이 쓸게 신구름 단지에 그나 숨을 붓고 번개불에 얼른 번듯 때려 그림자 수건으로 약을 짜 먹이면 꼭 지켜 할 것이다.